0: 성공하여 아들도 말씀하고 전파수로 말합니다. 아담이 보혈장의 부벽으로 러시아라고 말해나 믿겼구나 순정.
1: 예수 비라로서 타자미나 빠니로서니 저민 북구 분리 아담 가슴과 빨리 가지고 서보니 아담 꼬라기로 보니 저민 다시는 저사 러신 보혈가 러시아라고
0: 너 보혈가 분리 러시아는 전부 아니고 아무래도 보혈이 있을 뿐이라고 성대보다 서대방과 보혈가 안에 성태 다 오리라이사이
1: 보니 보혈이 안 보이니 저민들이 나도 적당 거리고도 숨풀을 알아다오니 빨리 공부를 숨으니 와도 아미로 보니 무릎을 비우니까 보혈을 덜기니 이제서 역시나로 되시는 석상
0: 보혈을 안에 성태 다 봐야 기회라고 멋있는 차가 졸려 사귀는
1: 뒤서 말해라 카운서 보혈을 안에 성태 되기 원해 도는 뜻으로 짓기 싸면 거의 안 벌써
0: 너라 서상한 니가 안 보혈을 내뜨기 일이 안 하면
1: 또 거기에 죽게 버리고 하는 거예요. 그렇게 살아가면 이 땅에 다 걸어가는 거니까 조심 걸어놓고 사람 그룹을 없는 거를 가져가려니 우리로 깎아는 그냥 서리지 않아서
0: 없어. 어? 많이 말해 보였어요. 지하를 가지고 가면 지하를 넘어

0: 아니가를 본 적 아니라
1: 서기관이 없으니까 성불 마치니 라고 수스타지로 뒤에 용자 예수의 비타민 허니스 아이고는 그 프로틴 버렸다고 하는 거니까 서리자의 아우셋 보기는 복나이다 뒤에 용자 라고 수스타지로 뒤에

0: 비난이 뭐예요? 아니, 스무 살이 정말 그것은 비난이 뭐예요? 아니, 사람을 가리라고 보다 안 가리는 것 같은데 사실상 아무리 되니까 아니, 벗어난 사람이 비난
1: 이 기사는 그 사치를 굉장히 숨겨 말이죠.

0: 소설이고 하나.
1: 기억나서? 어머, 여행에 가봤니?
0: 너는 한국 대만에 삼성 아니야? 브라질에 가니까 뭐야? 와, 이 사실은 우리가 하는 거 빼면.